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0: 웃었지. 환한 네 미소처럼.
1: TBS EFM.
2: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내가 따난 막아내 마음을 다 남아 나갔던 가슴아 답답한 내 사랑 받아준 사랑 고라픈 나란 남자만 바라본 널 위해 나를 바친다 너 사랑한다 말이 부족한 오늘 밤 내 멋진 손가락을 빛내주구나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That was Montel Jordan. This is how we do it. Good morning, morning groovers. What are you guys up to this early in the morning? Wow, I almost forgot that the World Cup is still on. And I just watched the game result of Brazil versus Norway, and Norway won. Congratulations. 월드컵 아직도 하는지 몰랐는데, 간만에 또 이렇게 틀어져 있는 TV 보고 경기를 봤는데, 노르웨이가 브라질을 꺾고 8강을 진출을 했더라고요. 남일, 남일 이러면서 보다가도 또 보니까 재밌긴 하네요. 우리 모닝 그루버들 축구와 함께 시작한 아침이었는데요. How are you all getting your day started, everyone? Let's go back to today's opening topic. 가끔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막, 아, 더 열심히 해야지, 더 열심히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것보다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히 잘했다. 이런 말이 좀더 필요할 때가 가끔씩 있거든요. I think we sometimes treat rest like a reward when it might actually be the part of the job. And even our phones, for example, need to be charged before they can work properly. And I'm not sure why we expect ourselves to be any different. 뭐 쉬는 것도 뭐 게으른 게 아니라 내일 그리고 모레 항상 잘 달리기 위해서 어떤 충전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I have to get used to this for myself too because I'm not really used to myself giving myself a rest. I feel kind of like anxious. I'll be like, oh, I need to do this, I need to do that. I don't have time for this. But actually that resting time is very important. So if you have already been giving it your all lately, maybe today isn't about doing more. Maybe it's about making sure that there is still enough of you left for tomorrow. 그래서 쉬는 것도 좀그 시간을 온전히 즐기면서 당당하게 쉬어보자. 쉬면 필요할 때는 무조건 잘 쉬어주자. 뭐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모닝그루버들 주말 잘 쉬셨나요? Did you guys all have a good rest during the last weekend? Let me know. We're live in the studio, everyone. 생방송으로 만나고 있는 모닝그루브입니다. You can tune in to 101.3 in Seoul and the surrounding areas. And also you can watch us live on our visible radio if you go on TBS EFM's YouTube channel. 유튜브 채널 TBS EFM 가셔서 구독 누르시고요. 보이는 라디오도 그쪽에서 감상하실 수 있으시니까 TBS EFM 유튜브 채널로 많이 많이 들어와 주세요. And of course, since we are live in the studio, that means your messages will be introduced.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오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많이 많이 Many, many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You can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이렇게 또 모범 답안, 모범 출첵 문자를 보내고 계신 우리 모닝그루버들 소개 안 할 수가 없죠. Let's start with Dr. Paper. Good morning, morninggroovers. 라고 일찍부터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1등 감사 감사. 그리고 해피라이프 모닝그루버 오셨고요. 영H님 그리고 상민님도 오셨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Good morning to you all. And Chinese song says, Good morning. 장마 시작 모두들 잘 대비하시고 건강 잘 챙기셔요. I know the monsoon season has officially started, I guess, right? So it's been raining, pouring raining actually not just last week. Just yesterday, right? 어제, 바로 어제네요. 어제 비가 진짜 한 10분 동안 미친 듯이 막 이렇게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순식간에 막 진짜 밖에가 막 깜깜해지고 그랬는데 또 금방 또 그치고 되게 빨리빨리 뭔가 바뀌는 것 같아요. 비가 왔다가 안 왔다가. Anyways, we'll get to that weather update in a minute, so stay tuned for that, everyone. Kim's Fan Morning Groover said, 이번 주부터는 장마도 시작되고 여러모로 운명의 한 주가 되겠군요. 이번 주가 고비, 무사히 잘 지나가고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Ooh, this seems like you are having a very, very important week ahead of you. So not just the monsoon, maybe you have some important stuff that needs to be dealt with. So good luck to you, Kim's Fan Morning Groover. 뭐 어떤 일이든 이번 한 주가 운명의 한 주라고 하셨으니까 뭐 중대한 그런 일이 있나 봐요. 네, 뭐 비가 오든 뭐 눈이 오든 해가 쨍쨍하든 다 잘하실 겁니다. 우리 Kim's Fan Morning Groover 다 헤쳐나갈 수 있어요. Fighting! Alright, Morning Groovers, I'll be waiting for more check-in messages. 계속

그래서 출첵 문자 남겨주시고요. Let's now move on to MG Q&A.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예스, everyone. This is our daily segment where I ask you guys a simple question. Now, this will be today's question. What is something that you have done recently that you're proud of? So, among the things that you have done recently, what are you proud of? What is something that you have done lately that deserves a little self-credit? 오늘은 칭찬 타임입니다. 바로 셀프 칭찬인데요. 그 누구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스스로에게 칭찬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다만 최근 일로 칭찬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최근에 스스로 칭찬해주고 싶은 일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 사연과 신청곡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I'm pretty sure there could be many, many examples. For example, I managed to give myself a little workout today. And I just started today, and I think that's a good start. So, I want to give myself a self-credit. 오늘 하루이긴 하지만, 작심 하루이지만, 그래도 오늘 운동했어요. 가장 최근에 칭찬해주고 싶은 일은 이거입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Maybe you can say, I tried to eat healthy last week instead of eating spicy things like tteokbokki. I managed to eat some vegetables. I guess that also deserves some sort of credit. Or if you have cleaned your house, things like that. I have to give you my answer because there is this one thing that I'm extremely proud of. 저는 최근에 좀 늦게 빠진 것 같기는 한데 방탈출에 요즘 진짜 많이 빠졌거든요. 예전에 사람들이 막 방탈출할 때는 막 그런 거 왜 답답하게 막 뭐 하는 거야 막 이랬었는데 아 제가 항상 이래요. I have this like stereotype on so many things, and it really blocks me from getting things started. 근데 이제 편견을 하나둘씩 좀 깨보려고 하고 있는데 방탈출이 딱 그 중에 하나예요. 근데 해보니까 너무 재밌고 중독성이 있어서 Like, I found myself searching on YouTube about escape room. 그래서 그 방탈출 카페에도 가입하고 막 방탈출 잘하는 방법 막 이런 거 검색하고 있고 요즘엔 제대로 빠졌는데요. 뿌듯한 게 뭐냐면 제가 자랑하고 싶은 게 뭐냐면 처음에 방탈출을 했을 때는 제가 아무것도 할 줄을 몰라가지고 이거 뭐야? 이거 전화기 인터폰으로 막 이거 눌러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인터폰 안에 뭐 숨어있는 거 아니야? 이거 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되게 무식하게 했었어요. So I did not know how to figure out how to escape that escape room ever. So I would be really like stupid and everything. But now I've kind of like figured out a way.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막 먼저 나서가지고 아 이거 이 암호를 풀면 되는 거네. 오케이 이러면서 막 이렇게 열고 이제 하나 둘 이렇게 단계를 넘어가는 순간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이게 뭐라고? 나 방금 뭐야? 나 방금 셜록 홈즈 같이 해낸 거야? 나 명탐정이야? 막 이러면서 스스로에게 뭔가 그런 뿌듯함을 느껴서 칭찬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Maybe I would go and try a different, a more hard level of escape room next time. 뭔가 챌린지를 조금 하고 싶어가지고 다음번에는 조금 더 어떤 high level, 높은 레벨의 그런 방탈출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But anyways, that was me deserving some self-credit of being able to solve many questions in escape room. I want to hear your answers now. 이제 여러분들의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스스로 칭찬해주고 싶은 일,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자번호 샵1013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Let's now have a listen to a song by Coolio, Gangsta's Paradise.

아침 7시에 온 집안 보이는 라디오 틀었어요. 아침부터 힙합 그루브 타네요. 추억의 갱스터라고 해주셨습니다. 왕년에 좀 갱스터 힙합 노래 좀 들으셨나 봅니다. 모닝스타 프레이즈 모닝그루버. 순간 이게 모닝스타 패러다이스로 제가 보이는 거예요, 닉네임이. 저도 이 노래 흠뻑 심취해서 듣고 있었거든요. 집안에 모니터가 좀 여러 개신가 봐요. 온 집안에 보이는 라디오를 틀었다고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Big family였으면 좋겠네요. So that your whole entire family members could watch viewable radio at this moment, preparing for their days to get started. 또 하루 시작하시면서 모닝그룹을 이렇게 여러 모니터와 함께 해주시면은 좀 정신이 없지만 또 재밌으실 거예요. Kim's fan moninggrouper said, 고등학교 때인가? 위험한 아이들 영화 진짜 재미있게 봤는데 이 영화가 나온 지 벌써 30년 전이네요. So you're talking about that throwback movie which featured the song that we just listened to, Gangsta's Paradise. 영화 위험한 아이들에 나온 노래인데 It was released back in 1995. 굉장히 또 오래됐네요. 벌써 30년이 다 되는 가는구나. 이 영화를 몰라도 노래가 워낙 유명해서 노래로 좀 접하게 되는데 전 노래를 알고 영화는 보지는 못했거든요. This is actually also another sampled song actually. 이게 또 Gangsta's Paradise가 아마 스티비 원더의 노래 중에 하나를 이제 그 샘플링을 한걸 거예요. Pastime Paradise였나? Anyways, a little bit of TMI information. 아, 괜히 말씀드렸다. 이거 수요일 날할 걸. 이렇게 또 날려버렸네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저 많이 많이 찾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걱정은 저 혼자 스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펭귄킬러님 오셨고요. 굿모닝이라고 말 건네주셨네요. 그리고 코코님 굿모닝 해주셨고 워터탱크님도 출석. 오케이. Looks like many people are here already. 이제 앞열은 꽉 채워졌습니다. 이제 한두 번째, 세 번째 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틈틈이 여러분들께서 채워주셔야 돼요. So fill out the second and third row, everyone. You still have your seats open for check-in messages. 여러분들 출석 체크 부지런히 보내주시면 다 이렇게 또 착석하실 수 있게 제가 자리 마련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출첵 문자 보내주시고요. Don't forget today's topic. 스스로에게 칭찬해주고 싶은 일. 최근 들어서 아, 나 이거 진짜 잘했다. 나 이거 좀 칭찬해줘야겠다. 이런 일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어떤 것인지. So what is something that you have done recently that you are proud of? 어떤 것들이 있을지 곰곰이 생각해보시고 충분히 고민하시고 저한테 알려주세요. 체육부장님도 오셨네요. 굿모닝입니다. 저도 위험한 아이들 영화 재미있게 봤었는데 음악 들으니까 운동 기운 뿜뿜입니다. 아, 또 본의 아니게 저희가 체육부장님의 또 운동 기운을 뿜뿜해드렸군요. So we gave you a huge motivation to give another workout today. I mean, you wouldn't need that motivation from us. You're already like well, fully like 100% motivated all the time. So you makes me feel like motivated all the time. 또 체육부장님이 저의 동기부여, 또 많은 분들의 동기부여가 될 거거든요. 이렇게 또 give and take 하는 거죠. 모닝그루브에서만. Only on Morning Groove. 오늘 운동 열심히 하시고요. 갱스터스 패러다이스 같은 느낌으로 저희가 또 노래 준비해 드릴게요. 아시잖아요. 박원희 팀장님의 그런 어떤 음악적인 센스랄까? 여러분들이, 아, 오늘은 이런 분위기 좋아하시는구나 이러면서 다 캐치하셔가지고 싹 틀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귀로만, 눈으로만 이렇게 감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All you need to do is just sit back, relax, open up your ears and eyes and just tune in. That is your job, Morning Groovers. Easy peasy. Anyways, 스스로 칭찬해주고 싶은 일, 최근 들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자번호 샵1013으로 알려주세요. Alright, our next musician is Tupac. 오, 투팍님 나왔습니다. This is California Love.

0: Thanks for starting your day with me, Summer, on Morning Groove. The current time is 7:36, 34 seconds passing by. And here is the latest update on traffic. North Riverside Gangbyeon Highway, Guri-bound, cars are packing up from Banghwa Bridge to Hangang Bridge. On the way to Ilsan, there are heavy delays from Guri-sige and Banpo Bridge. Olympic Highway, Gimpo direction is backed up from Olympic Bridge to Banpo Bridge. And on Hanam direction, drivers are moving slowly from Haengju Bridge to Hangang Bridge. And now traffic is bumper-to-bumper on Seobu Underground Expressway Iljik direction from 6.45 kilometers off the tunnel to Gyeongchon Interchange. Lastly, minor delays are spotted on Gyeongbu Expressway's Seoul direction from Yangjae Interchange to Seocho Interchange. And that is your traffic update for now. Wishing you a safe drive ahead. And back to you, Morning Groovers. Let's see who else is here. Subby Morning Groover is here. Good morning. Good morning. Good morning. 보내셨고, 그리고 Ben's Burl says, good morning, everyone. Hello, hello.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그리고 조국님도 오셨습니다. 굿모닝 일 마치고 인사드립니다. 신나는 모닝그룹 선곡에 두둥실 몸을 맡기며 집으로 향하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Must feel really nice. You have done your work. And now you're on your way home listening to some good groovy music played by 박은희 팀장님. That must feel so good. 아우, 또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집에 가셔가지고 또 강아지들 산책 잘 하시고요. 제가 루틴을 다 알아버렸어요. 우리 여러분들. 제가 웬만한 우리 모닝그룹어들의 그런 루틴 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국 모닝그루버도 그렇고 또 어떤 모닝그루버는 뭐 아침에 어떤 운동하고 출근하시는지 이런 거 제가 다 꿰차고 있어요. 너무 소름 돋죠? 계속해서 저한테 알려줘 보세요. 제가 더 많은 모닝그루버들의 루틴 다 기억해드릴게요. It's really fun to know and learn about each one of you's morning routine. So yes, come on and let me know. Okay, back to MGQ&A. What is something that you have done recently that you are proud of? 최근 들어서 스스로에게 self 칭찬해주고 싶은 일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랑해주세요. 3854 Morning Groover responded regarding this MGQ&A question. They said, 직장인인데요. 승진에 도움이 되는 토익 시험을 위해서 모 토익 사이트에서 매일 토익 RC, LC 꾸준히 풀고 있는 저를 칭찬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I am an office worker and to help with my promotion, I want to praise myself for consistently solving daily TOEIC RC and LC questions on a certain TOEIC website.
1: 어, 그럼요. 이런 게 바로 칭찬할 만한 일인 거죠. 뭐 결과가 어떻더라도 뭐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꾸준히 뭔가를 하는 사람이 결국은 해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냥 꾸준히 하는데 왜 나 안 되지? 이러면은 조금만 더 꾸준히 하면은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꾸준함 정말 어렵거든요. 이걸 하시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이미 승진하셔야 될 자격이 충분히 있으십니다. 우리 3858 모닝그루버, 3854 모닝그루버 승진시켜주세요! Give 3854 모닝그루버 a big, big promotion. 승진되시면 자랑자랑 또 해주세요. 스스로 자랑스러운 일.

외국에서 해냈어요. 이런 소식 듣고 싶습니다. 사투기 모닝그룹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최근에 스스로 칭찬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가 있다면 지금 이 글을 쓰고 있고 모닝그룹을 꾸준하게 청취하고 있다는 것 칭찬해주세요라고 해주셨고요. 신청곡은 Nowhere Fast, Streets of Fire OST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So come to think of it, there's not much for me to praise about myself, but the fact that I'm consistently listening to Morning Groove, that is something that I should be proud of. Oh, absolutely. And it's not just entertainment, right? 그냥 뭐 재미만 있는 거 사실 아니죠? 그냥 어떻게 아침에 좀 영어도 듣고 뉴스도 얻을 수 있고, you get updated on the weather and traffic, you get so much information. So just the fact that you're doing this so early in the morning every single day, that deserves some big, big credit for sure. 그럼요. 이런 거 당연히 칭찬할 만한 것이 될수 있죠. 그리고 우리 사투기 모닝그룹 최근에 조금 그술 줄이셨잖아요. 아니에요? 맞죠?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도 칭찬 스티커 제가 드릴게요. 제가 그런 기억이 있어가지고. But anyways, morning groovers, from little things to those big things, let me know about the things that you should be proud of recently. 최근 들어서 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아, 이것만큼 나좀 스스로에게 칭찬해주고 싶어요 하는 일 있으면 마음대로 자랑해주세요. 문자번호 샵1013으로 그 자랑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And also, feel free to leave your comments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I'll be waiting for more feedback. 여러분들의 답좀더 기다려보면서요. We're gonna now have a listen to a song requested by our 사뚜기 Morning Groover. This is Fire & Cooperation, Nowhere Fast.

What a nice throwback jam. 도대체 오늘의 플레이리스트는 어디까지 여러분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가 한번 잘 지켜봐 주세요. DJ Ba is outside the studio getting ready to spin it. Let's go. Alright, 질문이 모닝그룹께서 인사 주셨습니다. Good morning, everyone. Good morning to you. 우리 질문이 모닝그룹 이렇게 또 잦은 출첵, 꾸준한 출첵 너무 감사드립니다. Okay, so today's MC Q&A is about praising yourself about the things that you have done recently. 최근 들어서 어떤 거내 스스로에게 칭찬해주고 싶으세요? 하진 모닝그룹, Good morning입니다. 저는 1월부터 다니기 시작한 수영을 한 번도 빠지지 않은 저 자신을 칭찬하고 싶어요. So I want to praise myself for never missing a single Monday, Wednesday, and Friday swimming class since I started going on January. That's a huge achievement. 어우, 부끄러운데요? 제가 방탈출해서 문제를 잘 풀기 시작했어요. 이거랑 너무 비교가 되는데? 수영을 어떻게 월수근 중에 하루도 안 빠지셨어요? 뭐 급한 일 없으셨어요? You had no emergency where you had to just like skip one class, just a single one class? 뭔가 일적으로 뭔가 바쁘고 막 이런 게 없으셨단 말이에요? Like seriously, no excuse? 와, 하진님 진짜 멋지시다. 오늘 하진님 최고 찍으셨어요. 제 기준으로는 너무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1월이면은 거의 반년 동안 이렇게 월수금 다니신 거잖아요. 그러면 또그 기간 안에서 막 수많은 내 몸의 변화도 있었을 테시고, 그죠? And maybe you have improved on swimming also. You have become healthier. 그냥 매일매일 건강해지고 멋져지는 나! 그걸 마음껏 만끽하세요. 우리 하진 모닝그룹. 와, 너무 부럽습니다. 멋지세요. Morningstar Praise Morningiver responded. 아이들이 잘못을 해도 감정적으로 화내지 않고 단단히 훈육한 일, 스스로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A good thing I did recently was firmly disciplining my children without getting emotionally angry, even when they did something wrong. 이거 진짜 어렵죠? 감정 컨트롤 하는 거? 밖에서 누군가가 끄덕거리고 계시는데, 누군지는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두분다 이제 자녀를 키우시고 계신긴 한데, 예, 오른쪽에 이제 이렇게 앉아 계신 제딱 정면에서 윤동혁 감독님은 세 자녀의 아버지시고요. 또 우리 박원희 팀장님은 이제 아들, 어머님이신데, 과연 누가 끄덕끄덕 하셨을까요? 이 감정 컨트롤 하는 게 사실 아이들한테 진짜 중요하잖아요. 막 화낸 모습을 보여주면은 아이가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요. Sometimes it gives you the wrong impression if you show your emotion, especially when it comes to disciplining your kids. So you did a huge job. And maybe you have done it really well. 감정적으로 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자, 아이야, 너가 무엇을 잘못을 했는지

만 생각을 해봐. Put yourself in my shoes. 뭐 이런 식으로 이성적으로. 아 근데 쉽지 않아요. 아이가 아 싫다고. 나 그냥 팝탕 달라고. 막 이러면은 앉아 이러면서 조용히 해. 이러면서. 아, 그러니까요. 아이는 근데 좀 다른 언어로 얘기해줄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모닝그룹어들 너무 잘하셨어요. You guys are doing a good, fabulous job. So let me know. What are the things that you want to praise yourself about recently? 최근 들어서 또 어떤 것들 칭찬해주고 싶으세요? 여러분들 이 기회를 또 삼아가지고 저한테 많이 자랑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If you're watching me on 보이는 라디오, you can leave your comments over there for free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최근 들어서 뭐 낮잠 안잔 거요. 최근 들어서 조금 일찍 자기 시작했어요. I started not glancing at my phone before going to bed. I started to drive very calmly without being emotional. 이런 것들도 다 있을 것 같거든요. There could be many examples. Think about it, Morning Groovers. 여러분들 할수 있어요. Alright, let's see what Chinese song has got for us. 결혼 20주년에 와이프와 고향에 내려가서 점심은 시댁과 저녁은 처가 부모님들 각각 맛있는 거 사드리면서 용돈 드렸어요. 잘 키워주셔서 감사드린다고요. 결혼 기념일인데 뭐 하러 내려왔냐고 말은 하셨지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잘했쥬? 라고 해주셨습니다. Well, first of all, happy wedding anniversary. Happy 20th wedding anniversary. And looks like you have celebrated at your parents' house and also your in-laws. 이게 보통 이렇게 하는 건가요? 결혼 기념일에 이제 양가 시댁 방문하고, 아, 아니에요. 보통 그러지 않는데, 와, 너무 좋아하셨겠다. 그리고 그 취지랑 의미가 너무 좋잖아요. 저희를 잘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Yeah, this is like a really touching moment because it's not really common for a couple to visit their parents' place or in-laws when it comes to their wedding anniversary. 그러면은요, 저또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 결혼하신 선배님들, 제가 결혼을 아직 안 했으니까, 부모님의? 아니면은 뭐, 시댁의 그 결혼 기념일? 시부모님의 결혼 기념일을 보통 챙겨주나요? 보통? 아, 그런 집도 있다고 하네요. 그쵸? 그러면 양가 부모님의 결혼 기념일을, 신기하다. 오, 이게 집집마다 분위기가 다 다르군요. 뭐, 어쨌든, you know, family should be together. And if there's some nice and good things to celebrate together, go ahead and do it. And just show themselves how, you know, grateful you are. Right? 가족은 항상 감사한 존재예요.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한지 여러분들도 한번 이 기회를 삼아서 이제 생각을 해보시고요. I'll continue to read more of your messages, Morning Groovers. 여러분들 저 이제 어디 가지 마시고 돌아올 테니까요. Stay right there. 여러분들 안전벨트 매시고 거기 딱 계세요. We're gonna now take a listen to a song by Bonnie Tyler, Holding Out for a Hero.

So happy to have you joining us this morning as well. We are here every Monday through Saturday, and you can catch us on 101.3 in Seoul and the surrounding areas. And we are live in the studio, so that means you can watch us at the same time. If you go on our YouTube channel, TBS EFM, and subscribe, you'll be able to watch Visible Radio at this moment.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TBS EFM 구독 부탁드릴게요. 그쪽에서 지금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Right now. Alright, let's see more of your messages. 우리 서비님께서 또 다른 자랑을 보내주셨네요. 또 다른 칭찬 스티커 어디 한번 볼게요. 아내가 어제 옷 다려달라고 해서 다려줬어요. 잘해줘! 라고 하셨습니다. So my wife asked me to iron her clothes yesterday, so I ironed them. Did I do a good job? And yes, you did! 이게 남자나 여자나 남자는 여자 하기 나름이다. 그리고 여자는 남자 하기 나름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완전 부부 사이에서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옷 다려줘 했는데 다려주고 또 와이프분께서 어 고마워 진짜 자기가 최고야 뭐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이러면 뭔가 이렇게 기브앤테이크가 되잖아요. 이 칭찬 한마디가 막 뭔가를 더 해주고 싶게 만드는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Doesn't it? You know, this one word of like praise or you know, whatever those nice words are being said out from your wife or your husband, it really gives you that motivation to do a better job for them, doesn't it? 뭐 그렇지 않아요? 좀 그럴 것 같아요. 옆에서 막 와 잘한다 잘한다 너무 최고다 막 이렇게 해주면 막 으쓱으쓱하면서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은데 Anyways, you did a good job. 우리 해피 라이프 모닝 그룹께서 요즘 이웃분들께서 가지, 호박, 부추, 오이 등등 농사 지으신 농작물을 종종 나눠주시는데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서 요리는 잘 못하지만 부추, 호박전, 대파, 김치, 가지 양념 구이 만들어서 나눠 먹은 저를 칭찬하고 싶어요. Lately, my neighbors have been frequently sharing the crops that they have grown, like eggplants, zucchinis, chives, pole beans, cucumbers, and so on. And although I'm not a good cook, I have made some zucchini pancakes, green onion kimchi, and seasoned grilled eggplant to share with them. And I want to praise myself for doing that. They also sent in a picture of their cooked meal, and it is amazing. I'm like craving for some white rice that could go along with that banchan that you have made. 이게 가지에 하나하나씩 칼집을 내셨어요. 사진을 보니까. So you made slits in the eggplant one by one. And that requires a lot of effort. 굉장한 보통 정성이 아닌 음식인 것 같거든요. 너무 감동이겠다. 그리고 또 부러운 게 이웃분들이랑 이렇게 잘 지내시는 게 되게 부러워요. 요즘에는 거의 뭐 남남처럼 그냥 지내잖아요. 원래도 그렇기도 하고 사실 이웃분들이랑 인사나 겨우 건네나요? 근데 이렇게 서로 나눠주고 또 요리해주고 얼마나 좋아요. 이런 이웃 있으면 되게 든든할 것 같아요. 그죠? So thank you for sharing this. You guys are all doing a fabulous job. So let's continue to talk about this. 최근에 스스로를 칭찬해주고 싶은 일, 어떤 것들이 있나요? What is something that you have done lately that deserves a little self-credit? 문자번호 샵 1013으로 계속해서 알려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We're gonna now move on to a segment that is Lyrics Gone Wrong. 오늘도 부캐부캐, 어떤 부캐가 등장을 할지 기대해 주시고요. We're gonna now take a listen to a song. This is Kara, Step.

0: Rough Riders. You know, Teflon. Eve.
1: Yes, yes, yes, where famous lyrics are no longer sung but dramatically performed by some very questionable characters. Can you still recognize the song with these lyrics? Yo, yo, who's that girl? It is time for Lyrics Gone Wrong. It's going to be a little game where hit songs are brought to life by unexpected alter egos. We call that 부캐 in Korean. And the lyrics stay the same. Well, not quite the same, but sometimes the same. But the delivery completely out of control. 오늘도 Lyrics Gone Wrong 코너 시작해 볼게요. 오늘의 부캐 게스트가 노래 가사를 낭독을 해드릴 거고요. 오늘 게스트가 또 자신만의 말투를 열심히 낭독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귀담아서 잘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고요. 낭독을 잘 들어보시고 노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So it's a little quiz, so you have to guess the song title once you listen to the guest, whoever that might be, reading out the lyrics for you. 오늘은요, 누가 오셨냐면 정말 귀한 분 모셨어요. 오늘은 양희은 선생님이 함께 해주실 예정이에요. Welcome to the show, 양희은 선생님. A huge legend singer in Korea. If you're not aware, you must have heard of her song at least once in a while. 양희은 선생님께서 오늘 어렵게 오셨거든요. 가사를 또 이렇게 읽어주신다고 하십니다. 바쁘신 와중에 가사만 읽어주시고 가신대요. 예, 다른 스케줄이 있으셔가지고. So let's have 양희은 선생님 to the program. 계신가요? 나와주시고요. 아, 네. Have some seat. 좋습니다. 읽어주세요. 랄랄랄랄랄라 이른 아침 작은 새들 너 이름이 뭐니? 작은 새들 뭐? 너 이름이 뭐니? 랄랄랄랄랄랄랄라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랄랄랄랄랄랄라 이거 뭐니? 그래, 너, 영철이 말고 너 이름이 뭐니? 이쪽으로 날아오지 않겠니? 랄랄랄랄랄랄라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아, 지루하기만 하던 내 하루하루에 다 꽂혀버렸지 뭐니? 너, 그래, 너 이름이 뭐니? 전화번호 알려줄 수 있겠니? 너 전화번호 뭐니? 지금 이 소리로 들리니? 진심이란 말이에요, 나는. 난 영철이 제가 웃기지 않아. 날 보는 그 눈빛이 아주 싫어. 김영철이 근데 또 너무 웃겨. 그러니 방긋 웃어요. 징징거리지 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요. 너 이름이 뭐니? Thank you! 양희 선생님 너무 감사해요! Oh my gosh! It's like the first time ever to have such a legendary guest on our show. Oh,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성스럽게 가사 읽어주셨는데요. Morning Groovers! Did you just listen to that? Can you guess the song title? 과연 이 노래 제목이 무엇일까요? Surprisingly, this song exists. 정말 존재하는 곡인데 여러분들 어렵진 않으셨죠? 이 노래 어떤 노래인지 한번 정답을 맞춰주세요. 정답은요 문자번호 샵101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되고요.
0: If you're watching me on Poinen Radio, you can leave your comments over there for free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1: 랄랄랄랄랄라 이름이 뭐니? 뭔가 이게 약간 키였던 것 같거든요.
0: Like that was like the very, very important part of these whole lyrics.
1: 이름이 뭐예요? 너 이름이 뭐니? 예, 한번 맞춰보세요. 뭐 광고 CM송 아니고요. 아이돌 노래입니다.
0: So it's a girl group's idol song. So it's kind of a throwback jam too.
1: 약간 좀 지난 노래이긴 한데 여러분 너무 유명한 노래입니다. 한번 맞춰보시고요. 우리 선셋 모닝 그룹께서 꺄 부캐 오늘은 또 어떤 부캐 게스트가 오셔서 즐겁게 노래 가사를 낭독해 주실까요? 절대 썸머 누나 아니지롱 저 완전 아니지롱. 오, 누가 더 썸머래요. 그런 헛소문 다 헛소문입니다. 서비님께서도 그러라 그래 라고 해주셨습니다. 이 선생님께서 쓰신 책 중에서 제목이 이런 제목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살아, 뭐, 그러라 그래, 뭐, 이런 책 제목이 있으신 것 같아요. So she actually is a writer also. 그러니까, 양희 선생님 자체도 부캐가 있으신 거죠. 가수이자 작가님이자, such an amazing person indeed. 우리 코코모닝 그룹업께서 부캐 부자 써머피디님, 그럴 수 있어! 라고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양희은 선생님. Oh, speaking of the book that I mentioned, it's literally the title of the book. 그러라 그래. 그러니까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그러라 그래. 영철이 걔나 따라하라 그래. 뭐 이렇게. 맞아요. 제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그 책을 소개하는 제가 라디오를 예전에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딱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Anyways, oh, she also used to be a DJ of a radio show. 그냥 대선배님이시죠. 좋습니다, 여러분들. 양현 선생님이 이렇게 열심히 읽어주시고 하셨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노래 가사 제목 맞추셔야겠죠? So we have to kind of like be grateful about her amazing work of reading those lyrics. So now it's your job to guess the song title. 너 이름이 뭐니? 너 전화번호 뭐니? 맞춰주세요. 문자번호 샵1013으로 보내주시고요. Let's have a listen to 양현 선생님 singing 행복의 나라.

And we all just listened to a very nice, innocent, soothing voice of Yang Yun 선생님 when she was a little girl. I just asked Park Geun-hye 팀장님 when this song was released, and she responded that this song came out back in 1987. 양인 선생님의 굉장히 또 젊었을 적, 소녀 시절의 노래 목소리를 듣고 왔습니다. 노래를 들어보니까 뭔가 샹송 불러도 되게 잘 부르셨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Anyways, morning groovers, don't forget today's quiz. 이영준 모닝 그룹업께서 진짜 양희은 씨가 온줄 알고 유튜브 들어가 봤네요. 라고 해주셨고, 진짜 노력하시는 모습 감동입니다. 아침 시간이라 다시 라디오로 갑니다. So I first thought that 양희은 선생님 came to your show for real, so I had to check that out on Visible Radio. Well, thank you. 그 정도로 뭐 똑같았나요? 노력하는 그 가상한 모습을 보러 오신 거 아니죠? I tried, I tried. 우리 선샘 모닝 그룹업. 부캐가 양희은 쌤인지 김영철님인지 너무 헷갈려. 행복의 나라 여긴 어디? 바로바로 모닝 그룹이라고 또 귀여운 뽀짝한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I guess maybe I'm trying to follow 김영철, who's doing an impression of 양희은 쌤. 그러니까 제가 결국 따라한 거는 김영철 씨가 양희은 쌤을 따라하는 것을 제가 따라한 걸 수도 있어요. 약간 it got a little mixed here and there. 약간의 조금 섞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여러분들 알아서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하진님께서도 양희은 쌤 짝짝짝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양희은 쌤 제가 어디 감히 이렇게 또 따라하나요? 아 정말. And some answers came in too. 여러분들 이거 퀴즈였거든요. 양희은 쌤께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가셨는데 우리 퀴즈를 또안 맞힐 수가 없죠. So a few of you actually came up with the answer. 뭐 많진 않아요. 정답이 좀 어려웠나 봅니다. 우리 펭귄킬러님께서 이름이 뭐예요? 전화번호 뭐예요? 라고 노래 가사를 보내주셨습니다. Oh, looks like you're really close to the answer. 1866 Morning Groover said 정답은 포미닛의 이름이 뭐예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얼짱님께서도 매번 캐릭터 찾기도 힘드시겠어요. 그 정답은 포미닛 이름이 뭐예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it must be really hard for you to find the character to personal, like, mimic. 좀 그런 것 같긴 해요. 제가 여태까지 등장한 분들이 꽤나 많으신데, 아, 다음 주뭐 하지? 이런 생각이 있지만, 뭐, 어쨌든, I will try to come up with some person. So don't worry about that. And you did come up with the answer. 정답입니다. 포미닛의 이름이 뭐예요? 였어요. 가사를 한번 다시 들어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So if you take a listen to the lyrics again, you will get the idea. 라라라라라라라라 이게 라라라라라라라라라 그거죠. 네. 양희 선생님께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너 이름이 뭐니? 이거 이름이 뭐예요? 저 작은 새들 뭐니? 이거는 제가 가사를 좀 섞은 부분이 있고요.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이름이 뭐예요? 전화번호 뭐예요? 뭐 이거죠, 여러분들. 굉장히 쉬웠습니다. And the lyric itself is very repetitive, so it's so much easier for you to catch the lyric. 이름이 뭐예요? 전화번호 뭐예요? 랄랄랄랄라. 이것만 알면 맞힐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So yes, thank you for sending in your answers, Morning Groovers. And also for this particular segment, if you wanna request a character that I should do an impression, feel free to do that. You know, if we want Summer to try this, the next time, you can always give me your opinion. 그래서 여러분들, 뭐, 다음에는 이분 섭외해주세요. 다음번에는 뭐, 저분 섭외해주세요. 요즘 말씀만 해주시면은 저희가 한번 연락을 최대한 닿는 데까지 해보아서 섭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since this is like a global radio show, it doesn't have to be a Korean person. 우리는 뭐, 사실 뭐, 외국에 있는 대통령도 모셔올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음번에는 누구 모셔주세요? 뭐 이런 거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한번 열심히 섭외해볼게요. 문자번호 샵101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That was it for today's Lyrics Gone Wrong segment. 오늘의 코너는 여기까지입니다. Alright, Morning Groovers. Let's now get back to today's topic. 이제 모닝 그룹 다시 MG Q&A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최근 들어서 나 스스로에게 칭찬해주고 싶은 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겁니다. So we're gonna continue and talk about the things that we have done recently that deserve some self credit.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켄 모닝그룹께서 안녕하세요. 저는 취미 부자인데 그 중에 하나가 맥주를 맛있게 먹고 병뚜껑 모으기입니다.
여러 나라 맥주도 맛보고, 그리고 병뚜껑을 보면 그때 추억도 생각나고 좋아요.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 맥주를 줄인 게 최근에 가장 잘한 일입니다. 일주일에 한 병이라고 하셨습니다. So one thing that I should give myself a self-credit is that I'm able to drink beer really well. I enjoy drinking beers and I also like to collect the lids of the beer. But recently, for the sake of my health, I have reduced drinking, so I only drink a bottle a week. 그래요. 이 맥주를 뭐잘 드시고, 막 병뚜껑 모으시고, 너무 좋은데, 일단 줄인 거에 대해서 칭찬을 드립니다. 이렇게 즐기시고 맥주를 너무 좋아하시는데, 일주일에 한 병? 굉장히 많이 줄이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So you definitely deserve some credit. 그리고 병뚜껑 모으시는 거 취미라고 하셔가지고 사진까지 보내주셨는데, 와우, 진짜 다양하게 모으셨다. 저는 그냥 단순히 뭐 한국 맥주 병뚜껑 모으셔서 이걸 어디다 사용하시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So I was kind of like wondering to myself, so what do you do with the beer lids? Like, what do you do after you collect them? But you have obviously made a piece of art right there. 뭔가 이렇게 지도에다가 이렇게 병뚜껑을 채워가지고 이렇게 뭔가 예술 작품을 만드셨네요. 멋지다. 이런 것도 추억이 되겠다. 왜냐면 여행 갈때그 마그네틱 보통 막 사고 모으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이 맥주병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쫙 펼쳐가지고 보면 또 그거 나름의 또 매력이 있기는 하네요. Wow. Never saw someone who would collect their beer lids and make a piece of artwork like this. So that's amazing. 줄이셔가지고 좀 천천히 모으시겠네, 이제는. 그죠? 근데 여행 갈 때마다 하나씩 보면은 진짜 추억이 생각이 나긴 하겠어요. 그죠? Thank you for sharing this. 우리 모닝그룹어들 계속해서 셀프 칭찬 어떤 거 하고 싶으신지 저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저또 칭찬할 게 뭐가 있었냐면요. 저는 먹고 항상 누웠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건강 진단을 받고 나가지고, 최근에는 먹고 걸으러 나가고 있어요. So I really consider digesting myself really important. So that's what I do. 먹고 나서 그냥 밖에 못 나가잖아요. 비 오고 이러면은 그냥 뭐든지 해요. 집안일을 막 다시 꺼내가지고 막 하든 뭘 하든 절대 먹고 바로 눕지 않기를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So I deserve some credit for that because obviously you get really tired and sleepy after eating a bunch of food. 이 혈당 스파이크 와서 자고 싶거든요. 진짜 너무너무 졸리단 말이에요. 밥만 먹으면. 근데 귀신같이 너무 막 잠이 찾아오고 이러는데 그거를 꾸역꾸역 억누르고 일어나서 막 진짜 무슨 화장실 청소를 하든 화장실 청소도 되게 자주 하죠. I've been mentioning about this a couple of time on air already. 뭐 그렇기도 하고 뭐 빨래를 하든 뭘 하든 뭐 분리수거를 가든 I just do not lie down in bed. 뭐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정말 TMI죠? 어쨌든 이런 거다 좋으니까 계속해서 최근 들어서 나좀 칭찬받을 만한 일 있어요. 자랑 많이 많이 해주세요. Okay, so since we have mentioned a song on this segment, Lyrics Gone Long, let's take a listen to finally 4 Minute 이름이 뭐예요?

0: It is the 6th of July, Monday morning, everyone. This is Summer, ready to guide you through today's weather forecast. Expect mostly cloudy skies across the country today, with periods of rain in many areas. The rain will briefly ease in many places during the morning before becoming more widespread again later in the day. Morning temperatures will range from 20 to 24 degrees Celsius, while afternoon highs will climb to between 26 and 31 degrees Celsius, making it feel warm and humid despite the rain. And as for rainfall, Seoul, Incheon, Gyeonggi, Daejeon, Gwangju, and Jeonbuk are expected to receive 20 to 60 millimeters of rain. The east coast of Gangwon will see 5 to 20 millimeters, while Daegu and the Gyeongbuk region can expect between 5 and 50 millimeters. This afternoon's high temperatures are forecast to reach 30 degrees Celsius in Seoul and Gwangju, 29 degrees Celsius in Daejeon, 28 degrees Celsius in Busan, and 27 degrees Celsius in Gangneung. Current temperature outside of our Sangam studio, it is 26.7 degrees Celsius. And that wraps up today's weather update. And hello to all of our morning groovers who are still checking in. For example, like 평양냉면님, 모두 썸머닝입니다. 여기는 비가 제법 내리네요. So it looks like in your area it is raining pretty deeply today. 여러분들 지금 어느 지역은 비가 오고 또 비가 안 오고 쨍하고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Please take out an umbrella if you're heading out today. 펭귄킬러 모닝그룹어 며칠 전 양희은님의 아침 라디오 방송에서 킬리만자로의 표범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셨는데 예? 걔는 제 후배예요. 라고 조용필님의 노래에 지적을 할 수 있는 분이구나 하고 많이 웃었어요. 아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다시 해주세요라고 해주셨습니다. So you're asking me to cast Donald Trump again next time. Okay, I will take that into a consideration. 아, 맞네요. 조용필 선생님의 또 선배시죠? 양현 선생님이. 와, 용필이네 후배야. 막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양현 선생님이시네. 진짜 멋지신 것 같아요. She's really talented. Like, she has her career in her singing area already. She used to be a DJ for a long, long time. And then, like, now she's out there writing books. 그 누구도 양현 선생님에게 뭔가 이렇게 존경을 안 하는 분이 안 계시잖아요. 너무 멋지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 감히 썸머가 따라하나요? 양인 선생님을 다 해놓고서는 뭐래니? Okay, for our MD Q&A, Sunset Morning Guru responded, 썸머 누나랑 티봉이 까꿍, 티봉이 여기 있어요. 제 옆에 있어요. 제가 머리 막 만지고 있는데 티봉이 이리 오세요. 약간 네 여기 티봉이한테 인사 건네주시고요. 어, 티봉이 너무 귀엽죠? 이렇게 손 들고 있는 거 보이세요? 이 손 흔들 때가 진짜 최고 귀여운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 So 티봉이 is saying hello to you. If you're curious, come watch us on Beable Radio. Anyways. 제철에 싱싱한 생과일 주스를 계속 마시고 있어요. 어제도 수박 주스 마셨죠? 수박의 달콤함과 황홀함을 느낄 수 있는 곡 해리 스타일스의 Watermelon Sugar 신청합니다. 모구님들과 함께 듣고 싶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recently you're drinking some fresh fruit juice to yourself. Yesterday you had some watermelon juice and it's so sweet and nice.
1: 맞아요. 과일 주스 생으로 또 갈아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아세요? 괜히 막 비타민 마시는 것 같고 피부 좋아질 것 같은 그런 기분.
0: So it's a really, really good feeling when it comes to drinking those fruit drinks, you know.
1: 직접 갈아가지고 만들어서 아 피부 좋아진다 이런 기분으로 먹으면 진짜 피부가 좋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더 매일매일 매순간 예뻐지시고요. 우리 Sunset Morning Groover.
0: Let's all enjoy this song together requested by our one and only Sunset Morning Groover. Here is Harry Styles. What

The song that we heard after Harry Styles' Watermelon Sugar was Adoy with Don't Stop. All right, Morning Groovers, let's get back to the topic. 어떤 것들 최근 들어서 칭찬하고 싶었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민준 리나맘 오셨습니다. 요맘때쯤, 이 시간쯤 항상 와주시는데, 오늘 주제 덕분에 저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었어요. 전 결혼하고 나서도 자기 개발하는 거 셀프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So today's topic is really making me look back, and I would like to praise myself for giving myself some self-development even after getting married. 그러니까요. 우리 민준 리나맘 되게 열심히 사시잖아요. 이것저것 하시면서 도전도 하시고, 도전에는 정말 어떤 제한도 없는 것 같아요. 뭐, 나의 그런 결혼 스테이터스, 뭐, 아무 상관이 없이 누구나 할수 있는 게 도전인 것 같아요. It's free! It's out there and it doesn't cost you a lot of money. I guess some of them does, but 뭔가를 시작하고 도전하는 거에 있어서는 그렇게 대단한 그런 돈이 드는 게 아니니까 누구든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민줄리나맘 아주 대단하고요. 우리 Ben's Morning, Ben's Burial said, My sense of modesty does not allow public self-praise. Well, 굉장히 냉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but being modest itself, that's something that you have to praise yourself for because it's so important. You know, when someone receives a lot of compliments and some nice words from other people, I think that is the place where you have to be really be careful. 사람들이 너무 예쁘다, 너무 멋져, 썸머피디님 너무 최고예요 이렇게 칭찬을 해줄 때가 저는 제일 위험할 때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냉정한가요?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더 겸손하고 더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이 나락을 갈 때는 최고로 이제 각광받을 때 가기 더 이제 치명타가 크거든요.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So it's so important for you to be humble and be a modest, even though you're getting all those praise from other people, even though they say that you're the best person ever. Yeah, and just keep on going. Stay humble. 제 인생의 뭔가 모토예요. 어떤 상황에 있어도 너무 이렇게 좀 나대는 것보다는 겸손해라. 이거를 스스로에게 항상 이렇게 좀 되새김하고 있습니다. You know, back in the days when someone would praise me, someone would say, "Oh, you're so pretty." I'll be like, "I know that. You just found that out." But I decided not to do that. I'm always gonna be humble and try to be a modest, just like Ben's. And it's a good character to be with. 우리 닥터 페이퍼님께서는요, 오늘 모그 출첵 1등 칭찬해 라고 해주셨습니다. Oh yeah, indeed. You are the first person to send in a message for Morning Groove. So that means you checked in for the first, and you came first. You managed to sit on the very front row. So that deserves some credit. 오늘 출첵 1등 칭찬드리고요. 신청곡을 보내주셨네요. 임현식의 고독한 바다 이렇게 신청을 해주셨는데, Looks like we're gonna play that song for you for the closing song. Thank you, Morning Groovers, for your participation. 여러분들,

이렇게 평소에 생각하지 않는 것들을 모닝그룹에서 다 같이 생각을 해보는 거거든요. Like, you wouldn't think about the things that you should get some praise for on your ordinary life because you're always so busy doing your stuff. So this is the chance given to you to think about those things. Because those are very important in your life. 그러니까 뭔가 내 삶을 지탱해주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모닝그룹을 듣는 이것을 기회를 삼아서 한 번씩 생각을 해보고 또 나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이런 기회 가져보는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So use this opportunity, moninggroupers. Okay, thank you for sharing all of these amazing stories, moninggroupers. 오늘 하루 또 이렇게 여러분들의 셀프 칭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 TBS EFM으로 보이는 라디오 시청하고 계시죠? But there is another channel which is called TBS EFM Morning Groove where I upload all of the reruns. So you'll be able to listen to Morning Groove again over there. You'll be able to listen to and also see the VOR radio all over again. 그래서 TBS EFM 모닝그룹 채널도 많은 관심, 구독 부탁드립니다. 거기서 다시 보기랑 다시 듣기 다 가능하시니까요. So thank you so much for your listenership. We are live every Monday, Wednesdays, and Fridays. 매주 월수금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참고 부탁드리고요. 나머지는 이제 rerun, 재방송으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 수요일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케이, 오케이. 약간의 스포일러 제가 드릴게요. 약간의 스포일러. So there's gonna be a little bit of spoiler when it comes to Morning Groove this Friday. 이번 주 금요일에 Morning Groove에 게스트가 올 예정입니다. So there's gonna be a special person coming to Morning Groove this Friday for a live session. Guess who might that be? 어떤 사람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뭐 맞춰보세요. 맞춰보는 건 자유니까요. 하지만 알려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수요일날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답 한번 맞춰보시고, 뭐 트럼프 양윤 선생님보다도 더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분이 올수 있으니까, 좀 기대 좀만 해주세요. 네. 기대 조금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That is it. 여러분들의 이런 궁금증만 남기고 도망가도록 하겠습니다. Now I'm gonna run, now run away, giving you guys all these curiosity.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to Morning Groove today, everyone. Follow us on Instagram. It is morninggroove.tbs. I hope you guys will join me again tomorrow for the rerun 7 a.m. in the morning. And it is time for me to groove out now with a final song requested by Dr. Paper, who managed to tune into Morning Groove super early this morning, who deserves some credit. 오늘 1등으로 출석 체크해주신 닥터 페이퍼님의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이면식의 고독한 바다. This has been Summer PD. I hope you guys have a wonderful day, wonderful week. Goodbye, Morning Groovers!